스모스 아마라티 효린이 우원이야. 가리부 군이야. 사프로 끼란하다 마시. 그리기 이제 본나네 비웨. 그리고 감독만 오고 나베리와 오와사삼하고. 저를 향 홀리 프로핀시오니아사. 또 이미 타나간 또 아프로 끼루.